0: 비오는 날 우리 처음 만났었죠? 그날 나한테 한 약속 기억하시나요? 나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거, 항상 내 곁에 있어주겠다는 거. 이 순간 당신을 그리워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나요? 고마워요. 당신한테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고마워요.
1: 有些事无法预测， 比如重逢的时刻， 可是我们约定的， 就算世事已